네. 무슨 소리예요? 네, 이상지였습니다. 아, 설명 좀 해주신 마그네틱이 형성이 있는 것을 보시오. 네, 놀라우신 아드코션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